0: 오브 다자
1: 오브 초퍼
0: 말송카
2: 뽀뽀
0: 녀송
1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렬 네 브라티 타이
1: 탄사마이 치아트다이
3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